0: 号假期，浓情端午 FM 91.4，端午假期特别编排，端午喜乐会。
1: 端午喜乐会，欢迎继续收听。下面我们继续来收听小品。

费的同时，也传递着爱心与温暖，为需要帮助的人提供一份温暖，让这座城市也变得更加美好。共赴人间烟火，品味烟火。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주간 뉴스입니다.
1: 6월 12일 활짝 핀 진달래 연변의 운치 탄향을 주제로 한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가 우리시 전민건강체육중심 체육장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성문화 및 관광청 청장 손광지,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조석 주금성,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선전부보장 박군봉,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부조장 호복군,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리수옥, 부조장 윤조휘, 조정협 부조석 권대걸 등 지도 일꾼과 귀빈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전역 자원을 통합해 12개 특색 행사를 선보임으로써 연변 문화관광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손광지는 축사에서 연변은 전속 문화관광 발전의 선도주자로서 풍성한 성과와 다양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원 민속문화 계승의 생생한 무대이자 비서효양과 건강관광의 최적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문화 및 관광청은 앞으로도 연변을 전속 문화관광 구도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특색 자원을 바탕으로 고품질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며 다양한 업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동북아시아 중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조희는 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표했습니다. 이번 문화관광축제는 연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찬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저력을 널리 알리는 무대입니다. 연변이 동북아시아 주요 관광 목적지 건설을 목표로 문화관광 융합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광 체험 개선에 힘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식사를 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며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바 관광객들이 오면 떠나기 싫고 떠나도 다시 찾고 싶은 연변의 따뜻함과 인문적 매력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변 문화관광축제 홍보 영상이 상영됐으며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입상 후보작과 제2회 연변주 무형문화재 특색 민박 우수 사례가 발표됐고 연변주 여름철 문화관광 로선 상품도 공개됐습니다. 무형문화재 장인 정신, 문화 맥락의 연변, 무형문화재 기예 전시 공연에서는 무형문화재 대표 전승인과 민간 예술인들이 조선족 전통 복장을 입고 환감대와 초성대, 전통 혼례 등 조선족 민속 예절을 몰입형 방식으로 재현했습니다. 시민청자부는 무형문화재 공연이 정말 인상 깊었는가, 특히 환감대와 조선족 전통 혼례 시연을 통해 짙은 조선족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채로운 연변 함께 즐기는 예술 군중문예 공연에서는

0: 사견조 비상하는 연변과 경가 설창건보 고전가요 붉은 태양 변강을 비춘해 등 다채로운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관광객들에게 지역 특색이 짙은 문화향연을 선사했습니다. 조문화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김현정은 이번 문화관광축제를 계기로 다양한 여름철 특색 문화관광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관광 소비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전주 여름 문화관광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들이 연변을 찾고 연변을 알며 연변을 사랑하도록 해 우리 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이고 고품질적인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 6월 15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서기인 왕길보는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사회였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산서 장치시 심원현 한탄광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전달학습했습니다. 또한 주안과 선급, 조급 차원의 2, 4분기 형식주의 정돈 및 기층부담 경감 전문사업 기재회의 정신을 전달학습하고 우리 시의 관철 시달 의견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 연길시 제17차 대표대회 소집 준비와 관련한 사항을 토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연길의 실재와 긴밀히 결부해 소방가스와 도로교통, 관광지, 양로봉사 등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전면 조사 사업을 전개해 각종 위험 요소와 잠재적 안전 위험을 초기 단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홍수 방지와 재해 대비도 철저히 준비하고 특히 협소한 하천 구간과 도로 교량, 도시 조지대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와 정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군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단오절 기간 사회 전반의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형식주의를 정돈해 기층 부담 경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전형 사례를 기준으로 문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류사한 적급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별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주앙 차원의 전문 사업 기재 포치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며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두드러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관리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문제 시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상시적인 감독, 검사를 심도 있게 전개해 문제의 근원을 깊이 파악하고 정돈의 순환 체계를 확실히 구축함으로써 하나의 문제를 시정하면 하나의 분야를 정돈하고 하나의 영역을 규범하는 효과를 실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기타 사항도 연구했습니다.
2: 6월 15일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시당위 서기이며 시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주임인 왕길보가 회의를 사회하고 연설했습니다. 회의에서는 2026년 성당위, 조당위,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전체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2025년 전시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사업 상황 보고를 청취했으며 관련 문건을 심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기치를 높이 들고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인터넷상의 조류 사상 여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 주제 선전을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고 청정한 인터넷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성화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며 연길에 좋은 네티즌 등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 선전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효율 제고를 견지하고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정책 도구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신전자상거래 대회 등 플랫폼에 의거해 다국 간 전자상거래와 연결 특색 산업의 심층 융합을 적극 지원하고 대외 무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정무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위원회 각 성원 단위는 전반 국면 의식을 강화하고 연석 회의 및 정보 공유 기재를 시달해
1: 단결 진보 촉진법의 재정 배경과 중대한 현실적 의의 핵심 조항, 혁신적 특징 그리고 시달 사업 방안 등에 대해 전면적이고 세밀하게 해설했습니다. 선전 강연은 이론적 깊이와 실천적 의미를 겸비해 당원 간부들이 새 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대한 법치 요구와 책임 사명을 더욱 전면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석기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이 법률 법규와 민

0: 민족 정책에 대한 학습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풍부한 내포를 깊이 리해하며 중화민족은 한 가족이라는 이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 단결을 수호하는 정치적, 사상적, 행동적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법률 학습을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창건 사업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철시키고 각 민족의 풍속 습관과 언어 문화, 종교 신앙을 자각적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단결을 말하고 단결을 실천하는 일을 많이 하며 실제 행동으로 평등하고 단결하며 화목한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의 수립으로 민심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도시 함께 건설 사업 방안을 토대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의 달과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창건 활동 등을 결부해 선전 강연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전 내용을 풍부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선전 진지를 충분히 활용하고 군중들이 즐겨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민족 단결 법치 선전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선전원과 인도자의 역할을 적극 담당해 주변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민족 단결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단결을 수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동참하도록 이끔으로써 모두가 단결을 소중히 여기고 단결을 수호하며 단결을 촉진하는 좋은 사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시당위 선전부 선전과 과장 장 의원은 선전 사업 일꾼으로서 본직 사업에 입각해 다섯 가지 공동체 구축 매개체를 잘 활용하고 현길의 문화 자원을 충분히 발굴해 각 민족 군중이 한 마음으로 고향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로
1: 실제 사업과 밀접하게 결부돼 당원 간부들이 사상 인식을 더욱 심화하고 직무 수행 방향을 바로잡는 데 유력한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전체 당원 간부들은 리론 무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우수한 학풍을 함양하며 사상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또한 학습과 사고, 실천과 깨달음을 결합하고 지식과 행동의 통일을 견지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실무를 중시하는 사업작풍을 힘써 고양해 기층 일선에 적극 내려가 군중들의 급하고 어렵고 걱정스러운 문제를 정성을 다해 해결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과 장정 승리 90주년 기념 등 중요 시점을 계기로 솔선수범의 전문 당 수업을 진행하고 학습 교육이 더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에 입각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기제를 건전히 하고 결단력 있는 작품과 실질적인 성과로 전시 각 분야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연기돼 있는 부연급 이상 지도 일꾼, 각 부문 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학습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평소 서서 일하시나요? 아니면 앉아서 일하시나요? 네, 오늘 시간 첫 내용으로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지 아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이 보급되면서 서서 일하기가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서 일하는 것은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며, 특히 오랜 시간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 사물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점을 제공하긴 하지만 여전히 건강 위험을 동반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진짜 비결은 사실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앉아서 일하는 것의 건강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은 의학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 결과로 볼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져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에 충분한 지지력이 없어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척추만공. 연구에 따르면 서 있는 시간을 늘리면 혈압, 인슐린 감수성, 중성지방 수치 등 일부 대사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지만 이러한 개선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하게 일하는 비결은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최적의 직장 내 건강 효과를 얻으려면 앉아서 일하기와 서서 일하기를 번갈아 하는 모식을 채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높이 조절형 책상을 사용하면 근무자가 요연하게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상적인 근무 방식은 정기적인 자세 변경으로 약 30분에서 60분 사이마다 앉기와 서기를 교체하고 간단한 휴식 시간 활동, 의뢰하면 스트레칭, 짧은 걷기 등을 병행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더욱 개선하고 건강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 한숨을 자주 쉬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두 번째 내용은 한숨의 놀라운 건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을 겁니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휴 하고 길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 말입니다. 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이 한숨 쉬지 마. 한숨 한번 쉬면 가난이 3년간 지속된다. 한숨 쉬면 행운이 날아간다 등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과학연구들이 한숨의 오명을 벗겨주고 있습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 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돼 왔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단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 심폐 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한숨의 놀라운 효능이 발견됐는데요. 2023년 의학 잡지 세포의학 보고에 발표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감정 조절과 불안 완화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상이나 다른 호흡법이 아니라 바로 한숨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네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연습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후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것입니다.

한숨의 또 다른 네 가지 숨은 장점입니다. 통증 완화 효과로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폐 기능 향상 효과로 폐의 탄력성을 회복시키고 수면 개선 효과로 신체와 마음을 모두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데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네, 껍질에 반점이 생긴 달걀, 먹으면 안 될까요? 네, 달걀 껍질의 반점은 달걀의 안전성 및 영양과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달걀 껍질의 반점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암탈계의 식습관, 건강상태 또는 유전적 요인 때문일 수 있거나 저장 및 운송 과정에서의 마찰이나 충돌 때문에 생길 수도 있으며 보관 환경의 위생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생겼든 달걀이 신선하고 반점과 함께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으며 깨뜨렸을 때 노른자와 흰자가 정상 상태이고 이상한 냄새가 없으며 노른자가 퍼지지 않았다면 그 달걀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달걀 껍질에 반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걀의 외관, 냄새, 조리 후의 맛 등으로 신선도와 안전성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물론 저도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가끔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다운 품격, 어른의 품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내가 건강한 게 행복일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도 아마 이 말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활의 기준이 다르고 욕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은 행운이 모여서 바로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움보다는 웃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부터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표정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당연한 하루가 소중해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이런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신비하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명언인데요. 한 번은 실수하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신비하게 한 가지 법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뭐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그 우울한 이야기를 내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웃을 일도 없는데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면 뭐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함께 자리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소리, 웃음소리가 바로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리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기적임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거라.

모든 관계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네, 오늘도 종천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입맛은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며 어느새 끼니를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우리 몸에 맞는 식재료를 알아보고 무더위를 달래는 요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속을 차게 하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여름철에는 비록 시원한 거 원하지만은 속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0: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여름철 하면은 속까지 따뜻하게 드시는 음식은 우리 비위장을 더하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이거나 노인들하고 경우에는 우리 대추 생강차라든가 닭고기 호박이라든가 잡쌀등 같은 이런 따뜻한 음식으로 드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으니 한 끼 정도는 뭐 대충 먹자라는 그런 습관이 반복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이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식사 원칙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0: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여름철 보면은 지금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음식 입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충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여름에는 특히 단백질 보충이라든가 비타민, 무기질 등을 우리가 부족을 하면 쉽게 피곤하고 면역력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여름식 식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적게 먹더라도 골고루 드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매 끼마다 우리가 밥이나 잡곡이나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고기도 마찬가지고 계란이라든가 두부 등의 단백질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특히 우리가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이만큼 수분 흡취가 적당해야지 수분 흡취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더 피곤할 수가 있고 칼슘이라든가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0: 또 한 가지 재료를 우리가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다양하게 드시는 것이 좋다고 보면 됩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제가 단백질 보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단백질 하면은 네, 무겁게 드시고 싶어서 하는 분들 계시지만
1: 네.
0: 여름철에는 단백질 섭취를 하시더라도 좀 가볍게 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 하면 또 채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뭐 샐러드라든가 과일 종류 지금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샐러드도 마찬가지고 그 샐러드랑 단백질이랑 같이 섭취하는 것이 치료를 대체 갖고 무슨 말이라든가 그 여러 야채 다양한 야채를 넣어갖고 말이야 괜찮고 우리 밥도 괜찮습니다. 우리 찻국밥을 가져갖고 다양하게 우리가 말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곰취도 네 이제 계절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드시는 것이
0: 네,
1: 네 좋지
0: 맞습니다.
1: 않을까요? 네, 그래요. 이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력과 수분이 쉽게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계절에 특히 동의되는 음식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예, 단순히 우리가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수분 섭취해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우리 오이라든가 뭐 동과라든가 수박, 참외 같은 것들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 네.
0: 우리 갈증 해소라든가 체온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오이와 동과 같은 경우는 갈륨이 풍부하다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우리 땀으로 해서 빠져나가기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도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취나물 아까 금방 전 얘기를 했었는데
1: 네.
0: 우리 취나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우리 쌈으로 드셔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볶아 드셔도 괜찮고 또는 뭐 고기 종류 같은 거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니까 우리
1: 네.
0: 닭고기라든가 뭐 다른 고기들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두부도 괜찮고 해서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말아 드시는 것 좋습니다. 여기가 또
1: 네.
0: 우리가 여름철 하면 또 토마토가 또 대표적인 우리가 뭐 채소가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거기는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1: 네.
0: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토마토도 다양하게 드셔도 괜찮고
1: 네.
0: 우리 요즘 또 가지하고 애호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1: 그렇죠.
0: 예, 여름철 대표적 음식이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보통 가지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근데 우리가 가지는 살짝 찢어갖고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우리 가지 밥이라든가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구워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1: 그렇죠.
0: 그리고 또 거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애호박도 수분도 함량도 많겠지만 우리 여름에 대표적인 저 식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애호박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비빔밥 한다든가 그냥 볶는 정도만 아니고
1: 네.
0: 애호박도 우리가 예, 납작납작 썰어갖고 예, 구워도 엄청 맛있어요.
1: 구워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0: 예, 그래서
1: 맛있군요.
0: 구워서 그냥 드셔도 맛있고 예, 우리 구워서 무쳐도 맛있어요.
1: 네.
0: 예, 그래 우리가 뭐 애호박 볶음밥이라든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 무침도 있고 이거 김치도 할 수 있어요.
1: 김치로도
0: 예,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애호박도
1: 그렇죠.
0: 예, 김치도 여름철 김치로도 가능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애호박도 이렇게 또 김치로서 만들어 드시는 경우는 참, 네, 보통
0: 예, 좀 생소하죠.
1: 네, 생소하고
0: 예, 맞습니다.
1: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0: 대다수이지
1: 맞아요. 예,
0: 않을까
1: 그
0: 싶은데, 네.
1: 맞습니다. 예.
0: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김치를
1: 김치
0: 만드는
1: 만드실 때
0: 방법, 네.
1: 우리가 호박하면은 저 수분기가 많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염지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소금 살짝만 뿌리셔가지고
0: 네.
1: 어느 정도의 수분을 좀 제거한
0: 아,
1: 다음에,
0: 수분을
1: 예,
0: 제거한
1: 그리고
0: 다음에.
1: 우리가 이제 소금을 뿌리면은 우리가 채소의 비린내를 많이 잡습니다.
0: 네.
1: 그래서 비린내를 잡고 우리가 썰 때는 네, 깍둑 써도 괜찮고 네,
0: 네.
1: 나박나박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짝 절인 다음에 우리 김치하는 건 마찬가지요. 예, 수분기 살짝만 빼시고
0: 네.
1: 우리 김치 양념으로 이제 전물전물 무치면 괜찮습니다.
0: 네, 그래요.
1: 예.
0: 한번 또 시도해볼 법한,
1: 예,
0: 네, 또
1: 맞습니다.
0: 그런 레시피네요. 네.
1: 예.
0: 그래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오이, 뭐, 도마도, 상추처럼 이 냄새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네.
1: 맞습니다.
0: 로인이나 이 어린이처럼 위장이 약한 경우에도, 생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1: 예, 우리 여름철 하면은 보통 우리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0: 네.
1: 뭐 대표적인 차가 지금 생강차가 있습니다. 우리 생강차를 드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0: 네.
1: 예, 우리가 여름철 하면은 사실 우리 내장 쪽에는 속은 더 차갑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삼복철에 찬걸 드시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든가 노인들 분들은 속이 차면은 위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여름철에는 웬만하면은 딱 특히 삼복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뜻한 걸 국물이나 찌개 같은 거 드실 것이 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식욕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0: 네.
1: 예, 보통 이제 여름 식탁에는 익힌 채소가 좀 균형을 잡아줘야 우리 몸에 위장이 아마 좋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뭐 추천할 만한 네, 또 생으로 살짝 무치기만 해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 여름철 하면 또 미나리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0: 아, 요즘 제일
1: 예,
0: 맛있는 또
1: 맞습니다.
0: 네,
1: 예.
0: 또 찬나물이죠.
1: 예, 그래도 미나리 보면은 우리 제일 처음부터 봄부터 나오는 게 지리 미나리예요.
0: 네.
1: 그리고 또 제일 오래오래 드실 수 있는 것도 우리 미나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저는 미나리 같은 거는 향이 진짜 봄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미나리라고 생각하는데
0: 네.
1: 엄청 무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0: 그렇죠.
1: 미나리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생으로 무치시면은 아마 시원하고 맛을 느낄 수 있지
0: 네.
1: 않습니까? 근데 그 생으로 무쳐도 괜찮고 미나리는 살짝 데쳐서 무쳐도 괜찮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제가 금방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미나리도 우리가 김치로 할수 있습니다.
0: 네, 김치로.
1: 예, 그래서 좀 부드러운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김치를 하셔도 괜찮고 그냥 그 자체로 좀 소금을 살짝 절이셔갖고
0: 네.
1: 김치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삭한 식감이 좋기 때문에 향도 엄청 좋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어떤 분또 생으로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 그렇죠, 네.
1: 보통 아이라든가 노인분들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0: 네.
1: 우리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데쳐서 무친다든가 우리가 보통
0: 네.
1: 찌개를 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무침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1: 예, 맞습니다. 우리 보통 미나리 생채 하면은 생으로 드시니까 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드시지 않습니까? 참깨하고 간장 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금은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0: 네.
1: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는 레몬으로 마무리 하시면은 아마 엄청
0: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네, 군침이 도는,
1: 예.
0: 미나리 무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지치다 보니 직접 요리하기보다, 외식하거나 이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요. 여름철 쉽고 또 빠르게 한 끼를,
1: 생각합니다.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0: 네.
1: 또 시원한 맛과 적절한 그 감칠맛이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감칠맛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이 더운 무더위를 이겨내자면 식탁에 김치 하면은 제 생각에는 아기 배추 김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면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까?
1: 예, 맞습니다. 이게 아기 배추다 보니까 다른 배추랑 통배추랑 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말 그대로 우리 아기 배추기 때문에 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김치보다는 우리 아기 배추 처절이가 달라요.
0: 아, 초절이부터
1: 예, 처절이
0: 다르군요.
1: 다릅니다.
0: 네.
1: 그래서 풋배추다 보니까 풋내가 많이 나다 보니까
0: 네.
1: 우리가 손이 많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하시는 방법이가 그냥 소금물 하셔갖고
0: 네.
1: 거기다 풋배추를 거기 담고요. 그리고 위에다 살짝만 조금간 하면 돼요.
0: 네.
1: 그래서 양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념 하다 보면 또 봄철에는 우리가 시원하고 좀 개운한 맛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아기 배추 우리 그점에가 그 다대기 할때 거기다 우리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근데 그 대신에 아기 배추기 때문에 마늘이가

0: 보통 우리 풋배추, 통배추보다는 마늘 좀 적게 들어가요.
1: 아, 마늘을 적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풋내가 나다 보니까 여긴 또 우리가 액젓 정도, 액젓도 넣으셔야 돼요.
1: 아, 액젓.
0: 예, 액젓도 넣고, 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빨간 고추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1: 네.
0: 고추.
1: 네.
0: 예, 고추를 좀 가져갖고, 웬만하면은 고춧가루는 좀 적게 자는 게 좋아요.
1: 어.
0: 그래야 산뜻하고 좀 시원하고 좀 칼칼한 맛, 개운한 맛.
1: 네.
0: 예, 날 수가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 때 보통 아마 김치에다가 참깨 넣는다면 아주 생소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우리 말 그대로 이제 겉절이다 보니까 저는 참깨도 쓰는 편입니다.
1: 아.
0: 그래서 그다음 마무리하실 때 거기다 이제 참깨를 이제 뿌리시면은 네. 아마 맛도 훨씬 좋을 겁니다.
1: 아,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드실 수도
0: 네,
1: 있고.
0: 이거는 바로 바로 네. 드셔도 괜찮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이제
1: 따로 숙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거죠.
0: 숙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 우리 바로바로 즉석에 드실 수 있는 배추가 이제 보통 우리 겉절이에요. 그래서
1: 아.
0: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매일말 바로 과정을 통해서 이 맛 좀 달라진데 점점 깊고 깊은 맛이 날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이 로인들이 여름철 쉽게 기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여름철 로인들의 건강식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우리를 추위를 견디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엄청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4개월 동안에 우리가 겨울에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제일 많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거기서 우리 홍색 단백질, 소고기라든가 이런 단백질을 흡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독소가 좀 어느 다른 계절보다도 좀 더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봄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까지 우리가 몸에 독소 배출을 잘 하시 해야 좀 우리 여름 잘 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도 첫째, 그러니까 단백질 그 배독도 해야 되겠지만은
1: 네.
0: 여름철에는 기운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단백질 보충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0: 단백질 보충 하고 싶은데 내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기능도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들한테는 단백질 보충을 그냥 고기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죽라든가 찌개라든가 국종류로 해서 드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대표적인 거가 노인들한테는 우리 어죽이라든가 육죽,
1: 네.
0: 고기죽이라든가 그런 죽, 그런 아니면 찜 종류가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어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고기를 네. 어떤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저는 보통 바닷물 생선을 저는 좋아합니다.
1: 아, 네.
0: 근데 여기 우리가 바닷가가 멀다 보니까
1: 네.
0: 우리는 여기서는 보통 붕 같은 거, 잉어 같은 거 네, 그런 고기 있으니까
1: 네.
0: 그것도 괜찮습니다.
1: 아.
0: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괜찮고 저는 항상 매번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생선 중에 하나인
1: 네.
0: 우리 북어입니다.
1: 아, 네, 그래서, 명태.
0: 예, 맞습니다. 예,
1: 거죠.
0: 맞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동태도 괜찮고 북어도
1: 네.
0: 괜찮습니다.
1: 아.
0: 그래서 어떤 분들 또 선생님 짝태도 괜찮습니까? 하는데 저는 짝태는 구경으로도 안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아,
0: 그래서
1: 네.
0: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 동태 아니면 우리 북어입니다.
1: 아, 동태 아니면
0: 예,
1: 북어로.
0: 예, 단백질도 하얀 단백질이다 보니까 또 소화에도 좋고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단백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0: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 네.
0: 또 이제 우리가 육죽이라고도 우리 고기 종류 같은 건데
1: 네.
0: 우리 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또 육죽 하면은 우리가 또 대표적인 거 진 닭고기예요.
1: 아, 닭고기.
0: 예, 예.
1: 네.
0: 소고기도 있지만은 닭고기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닭죽을.
1: 네.
0: 그래서 닭죽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려면은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는 닭도 중요하겠지만은 소고기죽. 소고기죽 우리가 보통 소고기죽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조직이 좀 단단하다고 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네.
0: 예, 우리가 죽이다 보니까 우리가 닭고기를 다져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1: 아, 다져서.
0: 예,
1: 네.
0: 다져서 하면은 우리 영양 흡수도 잘 될 수 있고
1: 네.
0: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1: 네.
0: 우리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 예.
1: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수분도 네 아까 중요하다고
0: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1: 네.
0: 수분 섭취를 위해서
1: 네.
0: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되니까.
1: 네, 그래요. 이외에도 뭐 여름철이면 이 과일이나 야채 등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젊은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야채라든가 우리 과일 같은 거는 그냥 드셔도 괜찮고 우리 보통 이렇게 갈아서 즙을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근데 저는 몸이 좀 차갑고 위가 좀 약한 분들은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저는 주스 같은 걸 잘 추천을 안 합니다.
1: 아.
0: 그래서 웬만하면은 국이라든가 찌개라든가를 통해서 우리 수분 섭취하는 게

0: 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여름철 추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또 추천할 만한 음식으로 소고기죽, 그리고 닭고기죽을
0: 맞습니다.
1: 추천해 주셨군요. 그러면 이,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까?
0: 예,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닭고기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을 그냥 통으로 삶으셔 갖고 백숙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아, 푹
0: 예, 푹
1: 삶아서,
0: 버무셔 갖고.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그닭 육수 갖고
1: 아,
0: 우리가
1: 육수로.
0: 예, 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취향에 따라서 우리 입살죽 하신다든가
1: 네.
0: 뭐 다른 현미죽이라든가 다 괜찮습니다. 넣어도 괜찮고
1: 네.
0: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닭고기는 다 삶다 보니까 그냥 찢어서 죽 위에 얹어 드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닭죽은 닭 육수를 했기 때문에 그 향이
1: 네.
0: 충분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정도 내가 소화하기 힘들다.
1: 네.
0: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닭고기도 우리 다지시면 돼요.
1: 아, 닭고기도 다져서,
0: 예, 다져서
1: 네.
0: 우리 넣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소고기도 우리가 그냥 물에 삶으셔 갖고 소고기 육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1: 네.
0: 그 육수 갖고 우리 닭 죽을 소고기 죽을 하면은 아마 향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고기를 찢든가 썰는 거 부담스럽다면은 그것도 다지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또 저처럼 고기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무슨 뭐 닭죽이 아니어도 실은 우리가 버섯 쭉도 괜찮습니다.
1: 아, 버섯죽.
0: 예,
1: 네.
0: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우리 표고 버섯이라 하면은 다시 좀 띄운다든가 하면은 아마도 마샬을 삶은 닭가슴살을 우리 찢으셔 갖고
1: 네.
0: 이거 국물 하셔 갖고 위에다 달걀을 얹는다든가 나물이나 좀 채소 같은 거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실 수 있는 거. 근데 여름철에는 우리가 국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닭가슴살 국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계란국이라든가
1: 네.
0: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에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장이 괜찮으시면은 저는 시원한 냉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아, 냉국 좋죠.
0: 예,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위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예, 맞습니다.
1: 네.
0: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좀 소주가 좀
1: 아,
0: 찰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예, 냉국은 제가 보통 웬만하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추천을 냉국을 추천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여름철에는 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건강을 챙기면서도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 맞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바쁘시다 보니까
1: 네.
0: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요즘은 진짜 젊은 친구들은 정말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1: 그렇죠.
0: 밖에 음식을 너무너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가끔씩 괜찮지만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보통 우리 밥하면은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 올라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1: 아, 네.
0: 예,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예. 직업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런 친구들은 백미보다는 저는 잡곡밥을 추천을 합니다.
1: 아, 잡곡밥.
0: 예, 잡곡이라든가 현미 정도, 그리고
1: 네.
0: 흑미 같은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밥은 잡곡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 아, 선생님, 나는 먹고 싶은데 잡곡이 크기가 다 다르고, 익는 시간 다르다 보니까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잡곡, 단단한 잡곡 같은 거는, 콩종류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미리 분리셔갖고 냉동실에 한 번에 드실 만큼 얼리시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밥을 하실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잡곡을 고르셔갖고 제가 다양하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제가 불려갖고 냉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서 매번에 드실 때마다 똑같은 거 드시지 말고 좀 칠칠 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잡곡을 제가 골라서 그냥 입살에다 그냥 섞어서 그냥 취사눌러 하시면 돼요. 밥은 이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단백질 보충은 보통 육류가 많이 드시면 또 그러니까, 우리가 달걀이가 우리가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달걀 후라이라든가, 달걀 말이라든가, 그리고 또 단백질은 또 계란뿐만 아닌 우리 두부도 단백질
1: 아,
0: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몸에 부담도 좀 좋고, 그래서 두부도 우리가 뭐 부채 드신다든가, 그냥 모두부터 드셔도 괜찮고, 뭐 찌개도 괜찮고, 볶아 드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저희가 단백질 보충을 이렇게 하시면 괜찮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단백질 섭취만 하면 안 되니까, 또 거기서 또 비타민이 흡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채소 무침 한두 가지만 곁들이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또 조선민족 전통 보면은 식사할 때 김치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기배추 김치도 하셔갖고 뭐 일주일 여러 정도 놓고 드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저는 게 특히 평일 날에는 바쁘실 때는 이 정도를 드시면 괜찮고
1: 네.
0: 또 우리가 주말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나한테 내 몸에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이럴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닭가슴살도 그냥 드셨다면은 이번에는 찢어서 뭐 샐러드를 하신다든가, 예, 계란도 그냥 내가 후라이 해 드셨다면은 한 번쯤은 계란말이 도전하실 수도 있고
1: 네.
0: 다른 나물들도 안 드신 나물도 한 번씩 도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죠. 대학 입시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고중 입시가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더위까지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밥맛을 잃어가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맞습니다. 대학생들은 압력이 크다 보니까 진짜 비위장이 좋은 아이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예,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제일 걱정할 것이 아이들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지나친 육류보다는 왜냐면 그동안에 이 육류 같은 걸 많이 드셨기 때문에
1: 네.
0: 예, 이런 시험 기간 동안만은 아이들이 위장이 부담 가지 않는 우리가 말하면 죽이라든가 스프라든가
1: 네.
0: 계란찜 같은 거 이런 거 요구르트 뭐 바나나 과일 같은 거 우유 등 이런 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음식을 추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특히 우리 아침 같은 경우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아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편안하게 저는 죽이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또 많은 분들,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아이들 힘든데, 그냥 죽 갖고,
1: 그렇죠.
0: 걔네들이 아침 식사, 아침 죽을 해갖고, 점심까지 걔네들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1: 네.
0: 질문을 시도 합니다.
1: 네.
0: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왜냐면은, 우리가 죽도 어떤 죽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가.
1: 늦게까지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0: 맞습니다.
1: 저녁은 그러면 이제 또,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 밤중이면 또 배고플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저녁 식사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갖고 이런 경우가
1: 그렇죠.
0: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6시 정도면은 저녁 식사가 끝나야 하는데
1: 네.
0: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가 본격적인 작습이 시작하다 보니까 얘네
1: 네.
0: 소모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시 정도, 11시 정도 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진짜. 예.
1: 네.

0: 높은 아이들이 적게 되더라고요.
1: 어, 네.
0: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늦은 시간에 아이한테 과일 섭취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정말 굳이 과일 먹고 싶다면은 저는 토마토 정도, 아, 그리고 오이 같은 거, 샐러드 네. 같은 거, 그 정도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아, 점심 식사 후 이 졸음이나 무기력함을 줄이기 위해 음식 선택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쉽게 배고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수험생 점심 식
0: 아이들이 진짜 창과가 끝났으니까 마음 놓고 튀김 종류 찾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튀김 종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는 튀김을 드시고 싶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낮에 조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네.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컨디션을 위해서 식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첫째 아이들한테 과식은 저는 안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과식.
0: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과식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하나는 과식이고, 결국 너무 무리한 단백질,
1: 무거운 단백질,
0: 네. 예, 가벼운 것보다는 무거운 단백질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 네.
0: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이라도 가벼운 단백질, 내가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너무너무 기름진 거는 이것도 저는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무슨 어떤 분들은 뭐 치킨이라든가 햄버거 같은 경우들도 드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가볍게 집에서 부드럽게 뭐 죽이라든가 우리 밥 한 끼라도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부담 가질 수 없는 예,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음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죠. 네, 무더위를 이겨내는 건강한 한 끼 이야기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식습관들이 여러분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지난 주말 어머니와 함께 근처 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산길 곳곳을 가득 비추고 푸른 나무와 다채로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오르막길을 걷다 보니 목은 몹시 마르고 다리에도 점차 피로가

0: 쌓여왔습니다. 가져온 물통의 물은 이미 다 마셔버린 뒤라 갈증이 더욱 심해지는 찰나 등산길 옆에 자리한 샘물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정말 샘말 같고 투명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손으로 물을 떠마셨는데 입안 가득 시원한 느낌과 은은한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갈증이 싹 사라지고 쌓였던 피로까지 가셔버려 우리는 다시 활기차게 산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샘말 같아입니다. 빛깔이 아주 산뜻하고 말 같다는 뜻으로 샘말간 샘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물을 비롯한 맑은 하늘, 깨끗한 유리 등에 알맞게 스킨케어를 지키고 건강한 생활습관도 갖추려 노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가꾼 덕분에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피부가 샘말갛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스스로 노력한 보람을 느끼며 매우 만족스러운 요즘입니다. 마지막으로 샘말 같아에는 또 공기 같은 것이 맑고 시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탁한 도시 공기에 지친 현대인들은 휴일이 되면 자연이 풍부한 곳으로 떠나 샘말간 공기를 마시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곤 합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에는 아이와 함께 시골에 위치한 커피숍을 방문했는데 샘말간 공기가 몸과 마음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샘말같아는 물과 사물의 빛깔, 사람의 피부, 자연의 공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우리말입니다.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습근평 당근설 사상을 학습 관설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캐나다와 덴마르크 선임을 접경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중공주왕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주왕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신하사의 102세 노당문 장련생에게 회답 편지를 보내 그와 전국의 노당문 노동지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과거 주왕종대 4대대 전보통신원으로서 전쟁의 초연 속에서 당주왕을 따라 선북을 전전했고 통신기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으며 100세가 넘은 오늘에도 여전히 당과 국가사업을 관심하고 있는 노당원 장련생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편지에서 노당원 장련생 동지는 영원히 당을 따르고 영원한 4대대 대원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면서 이는 당을 믿고 당을 사랑하는 두텁고도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을 감당해 새 노정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왕종대 4대대는 해방전쟁 시기 신하사가 당주왕과 모두석을 따라 선북을 전전한 실무팀으로서 뉴스통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최근 장련생 동지는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4대대에서의 혁명사업 경력을 회역하고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우선 당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리론 학습 성과를 직무 수행과 사업 소재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한 경험에 대한 총화이자 리론적인 승화로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 건설 편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다집권당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북경대학 당위원회 부석이 강국화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 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존칙으로서 신시대 당 건설의 리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 당의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네 가지 의식을 더욱 자각적으로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당이 항상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조항과 높은 일치를 유지하면서 마음단위 절강성에서 생생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독특한 장점을 잘 활용해 전성의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이 깊이 있게 학습하고 깊이 터득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이 더잘 두뇌에 스며들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흥명강성 사회과학계 연합회 당조석이 맞춤판은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이 막수주의 당 건설 학설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풍부한 영향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해 당의 리론 혁신을 추진한 중대한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사상의 원리적 성과, 독창적 기여, 그리고 과학적 체계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의 학습과 이행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4가지 견지는 신시대 당 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대표성과 인솔성이 있는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개괄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운영하고 당 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굳건한 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복단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의 류홍준 원장은 14가지 견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기본 함의 핵심 요지로서 당의 용도, 당건설 총괄하고 당건설의 최고 원칙과 전략 방침, 가치 추구, 업무 포치, 방법 경로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으며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다. 7.1 훈장 획득자인 해남성 경해시 단문촌 당지부서기 왕서무는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당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왕서무 서기는 근년 내 발전을 돌이켜보면 습근평 총서기에 키잡이 역할이 있었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향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침 아래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향촌 관리를 추진하고 향촌 전면지능을 다그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우수공산당문인 밀재배 전문가 곽천재는 올해 밀 생산에서 각급 당조직은 농업기계, 물자, 기술 등 각층의 힘을 총괄해 농민들을 도와 연속되는 호우, 고온 등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극복하고 수확기의 풍작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상하관통, 유력한 집행의 조직체계 보완을 견지한 생동한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곽천재는 시종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근본 준수로 삼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농지에 뿌리박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고 더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이끌고 사상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새 노정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둘이에도 굳게 단합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철하고 시종일관 시대의 앞장에 서며 영원히 생기와 활기를 유지하면서 중국 기적의 세상을 끊임없이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 당위원회 류이석이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관리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체계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이석이는 당원 간부들은 잘 조직해 원작을 읽고 원본을 학습하며 원리를 터득하고 학습으로 업무를 촉진하면서 개발과 개방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깊이 읽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며

재정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더 잘 인솔함으로써 광동 향강 오문 광역도시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숙성 난주시 안녕구 안녕소로가도 조림서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황려연은 습근형 단건설 사상은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과학적 이론이라면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는 마음과 초심 사명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작은 행동으로 전환해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둘러싼 민생 수요를 중심으로 각종 봉사를 잘 수행해 당의 따뜻함을 수많은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중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 리혁 주임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우리가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자발적으로 활용해 교육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심화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화해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관철 업무를 잘 틀어주기 위해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철하는 것은 전당의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데 요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디론 무장을 심화하고 전당의 사상디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요조하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뒤틈없이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하는 데 요조합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내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이론적 품격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실천적 기반과 이론적 뿌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관찰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에 중요한 정치 과제로 삼아 학습과 훈련을 착실히 진행하고 선전과 해석을 세심하게 조직하며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형식주의를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각급 당위원회 당조에 요구했습니다. 6월 18일 한정 국가부주석이 북경에서 캐나다 공업부 향피뉴 장관이 인솔한 유명 기업가 대표단과 다마르크 노보 노르디스크 기금의 주석 겸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리사회 주석인 쉐렌센을 각기 접견했습니다. 향피뉴 장관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정부주석은 올해 1월 습근평 주석과 카니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지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중국은 캐나다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캐나다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향피뉴 장관은 캐나다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기업 간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쉐렌센 회장을 접견할 때 한정부주석은 그래서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제약 산업 발전에 참여해 건강 중국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 보장 개선을 주제로 한 정세정책계열보고회의 첫 번째 보고회가 6월 1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통운수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류위가 14차 5기된 기획기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교통강국 건설의 가속화에

저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기간에는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망 우세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일체화 융합을 강화하고 안정성 향상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화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친환경 전환을 중시하며 교통분야 민생실천사업을 잘 추진해 교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선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의 당령을 갖고 있는 노당원 림단은 독주시 고로구 군문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로서 기층지역사회 뿌리를 내린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78세인 그녀는 여전히 매일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6월 독주는 본격적인 홍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림나는 직원들과 함께 저지대와 오래된 낡은 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태풍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 장아주머니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이 집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됐는데 림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녀를 업어냈습니다. 오랜 피로와 과도한 목 사용으로 인해 림단은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돼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1972년부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서 일해온 78세의 림단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바쳤습니다. 한때 군문지역사회는 복주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 중 하나였기에 개조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녀는 당원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 낡은 창고와 같은 건물은 당원이 앞장서서 철거했고 주차장 건설에 땅이 필요하자 당원들이 앞장서 선뜻 자신의 땅을 내놓았습니다. 군문 지역사회에는 독거노인이 많습니다. 림단은 앞장서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당원들을 동원해 각자 몇몇 노인들과 연계를 맺고 이들을 자주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생활 수요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림단을 찾는 것은 점차 주민들의 공감대로 됐습니다. 주민 리성과 그의 아내는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림단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어느새 그녀는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주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었습니다. 림단의 가마 아래 리성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위해 수리봉사를 제공하고 누구든 부르면 즉각 달려갑니다. 가까운 이웃 당 건설을 통해 림단은 지역사회 천여 명의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모아 20개의 특색 있는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림단은 7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에 대한 자신의 장엄한 은약을 시종일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6월 18일 새노정에서의 분투자 종료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철도업종에서 온 5명의 노동자들이 선봉 역할을 잘해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종료의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철도 고객 봉사 품질 향상, 복합운송의 고품질 발전, 고속철 안전운행 보장, 고온 환경에서의 열차 혁신 운영 및 유지 보수, 터널 굴진 장비 핵심 주요 기술 공약 등 분야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신시대 철도 산업 노동자들이 일선에 뿌리내리고 분투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중국 국가철도그룹 유관회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일간의 철도 단오 연휴 운송이 6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단오 연휴 기간 철도 승객은 친지 방문과 관광 수요가 주를 이루고 연휴 시작과 마지막 날 유동량이 많으며 중단거리 이동객 비중이 크고 관광객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국호였습니다.

0: 27일 양해 비망록에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은 비망록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비행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각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은 14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개는 양측의 공동 약속이고 2개는 이란 측의 약속이며 나머지 5개는 미국 측의 약속입니다. 먼저 이란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연구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농축 핵물질 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혼합 희석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군을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역 동반자와 협력하여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에 투자합니다. 셋째, 최종 협정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종료합니다. 넷째, 이란 원유, 석유 제품과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부대 봉사를 허용합니다. 다섯째, 이란에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해 비망록에서 제출한 60일간의 최종 협정 협상 기한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으며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비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는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망록을 구현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바논 전선의 효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이 발표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공습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부 가츠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 가자, 이란은 오만 측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기제를 기본적으로 체결했다면서 이란은 해당 해협에서 제공하는 봉사와 관련해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칼리바프 의장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 민주당 지도자 나임 가심은 이 비망록은 큰 승리라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을 몰아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제 언론은 이번 양해 비망록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압력
1: 혼자입니다.
2: 혼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국.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째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졸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도시권 클러스터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

0: 많은 고질병들을 퇴치하며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에서 해이하고 무기력하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이 자기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성공적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이처럼 18차 당대회 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방위적이고도 심층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외부로는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데 의거하며 내부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기혁명을 추진하는 데 의거해 과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지정하며 과감하게 칼날을 내부로 돌려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신시대 당이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위대한 실천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이를 통해 자기 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당의 정치 건설을 통경으로 해 자기 혁명의 근본적 정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사상 건설을 당의 기초적 건설로 삼고 자기 혁명을 위해 예리한 사상적 무기를 단조해야 하며 반드시 중앙의 파랑 규정 정신을 겨련히 관철하고 엄명한 규율로 기풍을 바로잡음으로써 자기 혁명의 효과적 경로를 풍부히 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세찬 기세로 부패를 적기라고 악을 징계하며 자기 혁명에서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당조직의 정치적 기능과 조직력, 결집력을 강화하며 과감하게 투쟁하고 능란하게 투쟁하며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간부대오를 건설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속 자기 정화와 자기 완성,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의 제도적 규범화 체계를 구축해 위대한 자기 혁명을 추진하는 데 제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후 우리는 마크스주의의 당 건설 학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지난 100년 동안 분투해온 당의 역사적 경험을 정화하고 활용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의 실천적 혁신, 리론적 혁신, 제도적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함으로써
1: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도시꾼 글로스트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독일 바이에른족, 바덴푸덤부르크족, 헤센주가 3차자 동맹을 결성하고 기반시설 과학연구, 경제 등 분야에서 자원통합과 협력 기제를 통해 심층 협력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동맹의 가동은 독일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 중소 도시의 명계 발전을 이끄는 최신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중요한 엔진인 3사자, 동맹의 세 연방주는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푸덤부르크주는 다수의 업계 선도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밀도 공업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과학연구 체계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 지역 생산 총액과 1인당 소득이 오랫동안 독일 상위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헤센주의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 등 100여 개 금융기관 본부 소재지로서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주는 주의회 연석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독일연방상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주 소델 주장은 그간 세 주가 발전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은 지역 간의 조정과 심도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직언했습니다. 지역 협력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독일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저녁 무렵 베를린 시내에서 일하던 토비아스는 사무실을 떠난 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고속철도를 타고 브란덴부르크 주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비아스는 매일 약 1시간 통근한다면서 교통요금은 전기권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교통 조건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1990년대부터 시작한 지역 협력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지만 토지 자원이 제한적이고 도시 용량이 작아 발전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측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 공동지역 계획 부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간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지역 건설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법률, 보험, 의료 체계 등 면에서 점진적으로 일체화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은 통일된 재정 지원과 기술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장 위치의 이미지를 채택하며 통일된 취업 시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문 내에서는 동반자 원칙을 실행하여 책임자와 직원이 모두 두 주 출신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 완충 장치 조정 기제를 마련하여 계획과 결정이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실천은 대부분의 주간 계획 문제가 모두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신에너지와 디지털 과학기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독일에서 혁신과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도시권은 도시화 발전의 고급 공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방사형 추진력이 강한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주변에는 많은 중소도시와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철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연결과 산업분고 공급업체인 보시그룹의 본사는 인구가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바덴 푸덤부르크주의 작은 마을인 게를링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의 작은 마을 해초겐 오라흐는 인구가 약 2만 4천 명이지만 아디다스, 푸마, 셰플러 등 세계의 글로벌 기업 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가 대도시로 흘러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독일 전역 16개 연방주에는 총 11개의 도시권이 조성되어 유럽 도시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이 11개 도시권은 두 가지 유형의 지역 공간 발전 모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 중심형으로 함부르크 도시권과 뮌헨 도시권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다중 중심형으로 지역 간 협동 발전을 추진하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도시권, 라인 루르 도시권 등이 해당합니다. 독일 괴팅겐 대학 경제학과의 어효화 교수는 독일이 마을, 중소도시, 대도시 사이의 양호한 산업 분공과 전문 협력을 모색하여 도시권의 클러스터 효과를 함께 향상시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고소득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세 가지 핵심 금리를 각각 2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예금 기재 금리를 2.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202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단행한 금리 인상으로서 1년여간 이어져온 금리 안정기를 깨는 조치로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중동 전쟁이 통화 팽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위험 부담과 그것이 유로존 중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금리 인상 결정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유럽 중앙은행이 통화 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 사이에서 다시 한번 전자력이 우려졌음을 보였습니다. 소폭 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은 통화 팽창 기대치가 리탈할 것에 대한 경고로 되며 또한 2022년의 느린 대응이라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도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수입형 에너지 통화 팽창

0: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는 아주 제한적이고 이 정책은 어쩔 수 없는 신호성 조치에 가깝습니다. 정치와 시장 신심 사이에서 유럽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연이어 두 차례 에너지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고 그 완화적 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유로존의 전년 통화 팽창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연속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3년 9월에는 예금기재금리가 4%에 도달했습니다. 통화팽창이 둔화되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절차에 들어가 2025년 6월 예금기재금리를 2%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는 유럽의 짧은 통화 팽창 완화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전쟁 발발 후 100일 내에 유럽 동맹은 에너지 추가 비용으로 62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유로존 통화 팽창은 연초 2%의 목표치에 빠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3.2%까지 치솟았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대와 달리 이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유럽은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로존 경제 발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전염병 이후 유럽 동맹은 차세대 유럽 동맹 계획을 통해 8천억 유로 채권을 발행하여 회복을 자극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억제하여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0.4%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의 완만한 회복을 거친 후 중동 전쟁이 다시 유럽으로 하여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 유로존 경제는 두 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럽 동맹의 안정성과 성장 공약이 규정한 3%의 적자와 60%의 부채비를 상한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유로존 부채 비율은 9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국가의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여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동맹 집행위원회가 시행한 강력한 재정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환매를 통한 금융조작은 회원국들이 공공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촉진했으나 경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럽동맹 회원국들의 단위 노동력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동기 대비 6.9%, 2024년에는 4.9%, 2025년에는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과 통화팽창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전 활력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미 취약한 투자와 소비를 더욱 억누를 것입니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 경제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우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에 직면한 유럽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실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긴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유럽 경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단기 통화 정책의 조정에 있지 않고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재정 자극만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고 개방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본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슨보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졸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하나의 습관이 자리 잡는 데까지 평균 66일이 걸린답니다. 좋은 습관과 건강한 멘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매일 꾸준히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루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네, 삶이 휘청거릴 때, 감정적으로 약해질 때, 규칙적인 일상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무게추 역할을 해줍니다. 가끔은 지겹게 느껴지는 반복되는 하루가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PD의 팬 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브레이크어웨이 이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또 일상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오늘의 주제에 맞는 재밌는 에피소드나 또 경험담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네, 대타하면서 생긴 일, 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하다가 생긴 일들, 또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 네, ZHOPD, 그리고 제 개미 챗, 절광, 한화병원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네,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참여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얼마 전제 대타로 친구가 아르바이트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친구가 일 너무 잘한다면서 저더러 스카우트하라는 겁니다. 친구는 굳이 싫다는데 말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일을 너무 또,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아무래도 친구 대타로 간 거니까, 친구한테도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또 가게 입장에서도 또 괜히, 서툴게 또 하다가는, 오히려 장사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심성의껏 잘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피드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네, 대타로 생긴 일, 이런 주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동료가 휴가를 내서, 동료의 맡은 업무를 도와줬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제가 더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면서, 네, 앞으로 그 업무는 저한테 맡겠습니다. 일복이 터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기분 좋으면서도 또 몸은 힘들어질 수 있는, 네, 그런 또 칭찬이죠. 네, 볼수 있는데, 뭔가, 이제 학생들끼리는 암묵적인 네, 또 지켜주는 그런 룰이었죠. 네. 하지만 또 가끔 이렇게 들킬 때도 있어요. 엄청 민망하고 또 네, 재밌었던 그런 추억거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문자 보내줬는데요. 아, 친구 대신 면접에 갔다가 제가 합격한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뭔가 또 우연일 수도 있고, 네, 또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직장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네, 일을 하면서 뭔가 기쁘고 또, 보람차다고 느끼면 본인한테 딱 맞는 그런 또 직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기운 내시고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또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즐겁게 웃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웃으면서 시작하면 하루가 조금 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를 대하는 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 행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이 아닐까 합니다. 감정을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보면서 정말 물론 저도 이 기분에 따라 행동할 때가 참 많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가끔은 이런 문장들을 읽으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반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어른다운 품격, 어른의 품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강력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뭐 어떻게 정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작은 행운이 모여서 바로 큰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미움보다는 웃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부터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된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들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 표정부터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 당연한 하루가 소중해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무탈.

신비하게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라.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충분한 시간 동안 그 그림이 사라지지 않게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실현된다는 명언인데요. 한 번은 실수하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 것도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신비하게 한 가지 법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내리면 귀가 안 들릴 사람처럼 새들의 기적임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리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아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처럼 세상을 바라보거라. 내리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글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적당함이 필요한 법입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한정된 영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하기에 튼실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서로 그리워할 만큼의 거리,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 서로 소유하지 않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거리, 서로 불신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해야만 관계가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내 편으로 만들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네, 오늘도 종소나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옥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없습니다.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안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르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나 울고 싶었던 것을 참고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참지 말고 표현을 해보십시오. 분명 누군가가 따뜻한 어깨를 빌려주면서 네, 그 마음을 쓰다듬어 줄 겁니다. 네,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우리를 버티게 해주지 않을까요? 네, 김광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빗속의 거리.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타오키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내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을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신하사 노당원 장견생에게 회신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마음과 힘을 모아 새 노정에서 분발하도록 당원과 간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항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한정부 주석이 카나다와 덴마르크 선임을 접견했습니다. 뉴스에 이어 시사 해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의 즈음에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 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일전에

신하사의 102세 노당문 장련생에게 회답 편지를 보내 그와 전국의 노당문 노동지들에게 친절한 문안을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회신에서 과거 주왕종대 4대대 전보통신원으로서 전쟁의 초연 속에서 당주왕을 따라 선북을 전전했고 통신기술 일터에 뿌리를 내리고 평생을 바쳐 일해왔으며 100세가 넘은 오늘에도 여전히 당과 국가사업을 관심하고 있는 노당문 장련생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편지에서 노당문 장련생 동지는 영원히 당을 따르고 영원한 4대대 대원이 될 것이라고 표했다면서 이는 당을 믿고 당을 사랑하는 두텁고도 진심 어린 감정을 보여준다고 표했습니다. 신시대 공산주의자들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직책을 이행하고 실무적으로 책임을 감당해 새 노정에서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왕종대 4대대는 해방전쟁 시기 신하사가 당주왕과 모두석을 따라 선북을 전전한 실무팀으로서 뉴스통신 연락을 책임졌습니다. 최근 장련생 동지는 습근평 총서기에게 편지를 보내 4대대에서의 혁명사업 경력을 회역하고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확고한 신념을 전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우선 당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당이 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중국화와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습니다. 이는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칙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삼아 리론 학습 성과를 직무 수행과 사업 소재의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막강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총서기가 신시대 당건설을 전면적으로 지도하고 추진한 경험에 대한 총화이자 리론적인 승화로서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당건설 편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이 당관리, 당발전, 그리고 강국건설, 민족부흥과의 내적 연결을 깊이 이해하고 당건설 각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체적인 배치를 통해 당과 국가사업 발전에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강산 간부학원 교육과학연구부 당 혁신리론 교육연구센터의 양소화 주임은 습근평 총서기의 강력한 지도 아래 당건설이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당은 혁명적인 단련 속에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의 막수주의 집권당 건설 법칙에 대한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했음을 나타냅니다. 북경대학 당위원회 부석이 강국화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준칙으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리론 혁신, 실천 혁신, 제도 혁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드시 전 당의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촉진하고 네 가지 의식을 더욱 자각적으로 강화하며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 수호를 실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당이 항상 사상적, 정치적, 행동적으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왕과 높은 일치를 유지하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당과 국가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조진할 것입니다. 호남성 당위원회 조직부 부장 장병계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신시대 조직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전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잘 학습하는 것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과업으로 삼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욱 깊이 이해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행할 것입니다. 절강성 당위원회 선전부 정의 부부장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많은 관점과 판단이 절강성에서 생생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독특화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리행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4가지 견지는 신시대 당건설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대표성과 인솔성이 있는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개괄입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자각적으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고 당건설을 추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굳건한 정치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복단대학 중공당사 당건설연구원의 류홍준 원장은 14가지 견제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기본함이 핵심 요지로서 당의 용도 당건설을 총괄하고 당건설의 최고 원칙과 전략 방침, 가치 추구, 업무 포치, 방법 경로 등을 깊이 있게 천명했으며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준수를 제공했다고 표했습니다. 신강 호탄현 당위원회 조직부 메메티 에미얼 사둘라 부부장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굳건한 용도 아래 신강은 역사상 가장 좋은 발전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메메티 에미얼 부부장은 당의 용도는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 운명과 관계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14가지 견지는 기층 업무를 잘하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다면서 우리는 학습, 생각, 활용을 관통시키고 지식, 신념, 행동의 통일을 견지함으로써 사상의 위력을 변강, 민족지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효성으로 착실하게 전환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7.1 훈장 획득자인 해남성 경해시 단문촌 당지부서기 왕서문은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하는 관건은 당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왕서무서기는 근년 내 발전을 돌이켜보면 습근평 총서기에 기잡이 역할이 있었기에 아무런 어려움도 두렵지 않았다면서 향후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지침 아래 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향촌관리를 추진하고 향촌 전면진흥을 다그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전국 우수공산당문인 밀재배 전문가 곽천재는 올해 밀 생산에서 각급 당조직은 농업기계, 물자, 기술 등 각층의 힘을 총괄해 농민들을 도와 연속되는 호우, 고온 등 불리한 날씨의 영향을 극복하고 수확기의 풍작을 실현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상하관통, 유력한 집행의 조직체계 보완을 견지한 생동한 실천이라고 표했습니다. 곽천재는 시종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근본 준수로 삼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농지에 뿌리박고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롭고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치가 시대를 이끌고 사상이 미래를 인솔합니다.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은 새 노정에서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두리에도 굳게 단합해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시종일관 시대의 앞장에 서며 영원히 생기와 활기를 유지하면서 중국 기적의 세상을 끊임없이 엮어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광동성 광주시 남사구 당위원회 류이석이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신시대 당관리에 관한 일련의 중대한 문제에 체계적인 답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류이석이는 당원 간부들은 잘 조직해 원작을 읽고 원본을 학습하며 원리를 터득하고 학습으로 업무를 촉진하면서 개발과 개방 속에 존재하는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를 깊이 읽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며 당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제도 혁신,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을 더 잘 인솔함으로써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주입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감숙성 난주시 안녕구 안녕소로가도 조림서 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 황려연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대중의 마음속에 새겨진 과학적 리론이라면서 우리는 인민을 위하는 마음과 초심 사명을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작은 행동으로 전환해 특히 노인과 어린이를 둘러싼 민생 수요를 중심으로 각종 봉사를 잘 수행해 당의 따뜻함을 수많은 가정에 전달함으로써 우리 대중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북경시 교육위원회 리혁 주임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우리가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자발적으로 활용해 교육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과제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소학교 사상정치 교육의 일체화 건설을 심화하고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체화해 교육 강국,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관찰 업무를 잘 틀어주기 위해 중앙 당건설 사업 지도소조가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할 때 관한 통지를 발부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하고 관찰하는 것은 전당의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이해하고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는 데 요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의 혁신디론 무장을 심화하고 전당의 사상디론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요조하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뜻임없이 추진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추진하는 데 요조합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내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리론적 품격을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실천적 기반과 리론적 뿌리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지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학습과 관찰을 현재와 앞으로 한 시기의 중요한 정치 과제로 삼아 학습과 훈련을 착실히 진행하고 선전과 해석을 세심하게 조직하며 전면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고 형식주의를 단호히 방지함으로써 학습 성과를 신실의 당건설의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전환할 것을 각급 당위원회 당조에 요구했습니다. 6월 18일 한정 국가부조석이 북경에서 카나다 공업부 향피뉴 장관이 인솔한 유명 기업가 대표단과 다마르크 노보 노르디스크 기금의 주석 겸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리사회 주석인 쉐렌센을 각기 접견했습니다. 향피뉴 장관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정 부조석은 올해 1월 습근평 주석과 카니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을 가지고 일련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카나다 양국은 경제적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협력 잠재력이 큽니다. 중국은 카나다 측과 함께 양국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전통 분야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 카나다 신형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향피뉴 장관은 카나다는 대중국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중국 측과 기업 간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관계에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쉐렌센 회장을 접견할 때 한정 부조석은 중국 정부는 인민의 건강을 매우 중시한다며 15차 5개년 전망기획 기간에 건강 중국 건설을 가속화해 평균 기대 수명을 80세까지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가 자체 우세를 발휘해 건강 중국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인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노보 노르디스크를 비롯한 다수의 외자 기업이 중국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쉐렌센은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는 중국의 경제 발전 전망에 대해 낙관한다며 계속해서 중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중국 제약 산업 발전에 참여해 건강 중국 건설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 보장 개선을 주제로 한 정세정책 계열 보고회의 첫 번째 보고회가 6월 18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교통운수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류위가 14차 5개년 계획기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아래 우리나라는 종합교통운수체계 건설에서 돌파적인 진전을 가져왔고 교통강국 건설의 가속화에서 새로운 확고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습니다. 류위 부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기간에는 현대화된 종합교통운수체계를 완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설망 우세를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일체화 융합을 강화하고 안정성 향상을 추진하며
디지털 지능화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고 친환경 전환을 중시하며 교통 분야 민생 실천 사업을 잘 추진해 교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선봉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0년 이상의 당력을 갖고 있는 노당원 림단은 독주시 고로구 군문지역사회 당위원회 서기로서 기층 지역사회 뿌리를 내린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78세인 그녀는 여전히 매일 거리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6월 독주는 본격적인 홍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팔순에 가까운 림단은 직원들과 함께 저지대와 오래된 낡은 집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태풍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 장하 주머니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이 집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됐는데 림단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녀를 업어냈습니다. 오랜 피로와 과도한 목 사용으로 인해 림단은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돼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1972년부터 지역사회 주민위원회에서 일해온 78세의 림단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바쳤습니다. 한때 군문지 주민 리성과 그의 아내는 모두 장애가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림단을 찾아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어느새 그녀는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해주고 일자리까지 찾아주었습니다. 림단의 가마 아래 리성은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자발적으로 이웃들을 위해 수리봉사를 제공하고 누구든 부르면 즉각 달려갑니다. 가까운 이웃 당 건설을 통해 림단은 지역사회 천여 명의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을 하나로 모아 20개의 특색 있는 봉사팀을 조직했습니다. 2021년 림단은 7일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에 대한 자신의 장엄한 은약을 시종일관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6월 18일 새노정에서의 분투자 중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철도업종에서 온 5명의 노동자들이 선봉 역할을 잘해 철도 현대화를 추진하자라는 주제로 중외 기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철도 고객 봉사 품질 향상, 복합운송의 고품질 발전, 고속철 안전운행 보장, 고온 환경에서의 열차 혁신 운영 및 유지 보수, 터널 굴진 장비 핵심 주요 기술 공략 등 분야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며 신시대 철도 산업 노동자들이 일선에 뿌리내리고 분투하는 정신적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자가 중국 국가철도그룹 유관회사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5일간의 철도 단오 연휴 운송이 6월 18일에 시작됐습니다. 올해 단오 연휴 기간 철도 승객은 친지 방문과 관광 수요가 주를 이루고 연휴 시작과 마지막 날 유동량이 많으며 중단거리 이동객 비중이 크고 관광객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국호였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월 17일 양해 비망록의 공식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양측의 문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60일 이내에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럼 미국과 이란은 비망록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비행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며 각 측의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은 14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개는 양측의 공동 약속이고 2개는 이란 측의 약속이며 나머지 5개는 미국 측의 약속입니다. 먼저 이란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연구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농축 핵물질 재고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하에 현장에서 혼합 희석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0: 재개방하는 것입니다. 미국 측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최종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미군을 이란 주변 지역에서 철수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역 동반자와 협력하여 최소 3천억 달러를 이란의 재건과 경제 발전에 투자합니다. 셋째, 최종 협정에서 합의될 일정에 따라 이란에 대한 각종 제재를 종료합니다. 넷째, 이란 원유, 석유 제품과 파생 상품의 수출과 은행 거래, 보험, 운송 등 모든 부대 봉사를 허용합니다. 다섯째, 이란에 동결되거나 제한된 자금과 자산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개방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해 비망록에서 제출한 60일간의 최종 협정 협상 기한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연장될 수 있으며, 최종 협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통해 비준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에는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이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이 최종 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비망록을 구현하는데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레바논 전선의 효전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이 발표되기 직전, 이스라엘은 17일 레바논 남부 지역에 다시 공습과 포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부 가츠 장관은 최근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리아, 가자 지구에서 점령한 이른바 안전지대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교부 바가예 대변인은 18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할 경우 약속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가예 대변인은 양해 비망록 관련 조항을 인용하여 미국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존중하도록 이스라엘에 요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양해 비망록에는 이란은 상선이 60일 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를 무료로 안전하게 왕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18일 바가예 대변인은 이란은 오만 측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 기제를 기본적으로 체결했다면서 이란은 해당 해협에서 제공하는 봉사와 관련해 비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의회 칼리바프 의장은 17일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사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8일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이란에 대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질투하거나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양해 비망록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이 계속해서 이란을 폭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칼리바프 의장은 6월 17일 이 양해 비망록 서명은 미국 측의 실패 기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레바논 진주당 지도자 나임 가심은 이 비망록은 큰 승리라면서 레바논은 이스라엘군을 몰아낼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그로시 사무총장은 6월 18일 미국과 이란의 양해 비망록 체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양해 비망록이 체결됨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논의에 들어갈 수 있어서 구체적인 단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국제 언론은 이번 양해 비망록이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추진하고 글로벌 경제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临시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란 간의 더 복잡한 현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이란 양해 비망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3: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추석 시간에는 도시꾼 글로스터 효과 재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구조적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7: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8: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9: 오늘은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막은 10년을 공들여 검 하나를 가는 정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치에 포함시키고 졸래 없는 용기와 이지력으로 당풍 정점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을 추진해 4년간 두절하지 못했던 일부 나쁜 풍조를 막아내고 장기적으로 퇴치하지 못했던 많은 고질병들을 퇴치하며 당과 국가와 군대 내부에 존재하는 심각한 우환들을 제거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업에서 해이하고 무기력하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돌려세웠습니다. 그리고 당이 자기혁명을 통해 역사의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성공적 경로를 모색해냈습니다. 이처럼 18차 당대회 후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은 역사적이고 창조적인 성과를 이룩했으며 전방위적이고도 심층적인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외부로는 인민민주를 발전시키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데 의거하며 내부로는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자기혁명을 추진하는 데 의거해 과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오유를 지정하며 과감하게 칼날을 내부로 돌려 뼈를 깎아 독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왕성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발전 장대해지도록 보장했습니다.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시질의 당이 자기 혁명을 진행하는 위대한 실천으로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당은 이를 통해 자기 혁명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계속 당의 정치 건설을 통경으로 해 자기 혁명의 근본적 정치 방향을 고수해야 하며 반드시 계속 사상건설을 당의 기초적 건설로 삼고 자기 혁명을 위해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도시권 글로스트 효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독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근 독일 바이에른주, 바덴푸덤부르크주, 헤센주가 3차자 동맹을 결성하고 기반시설 과학연구, 경제 등 분야에서 자원통합과 협력 기제를 통해 심층 협력을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동맹의 가동은 독일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권을 중심으로 주변 중소 도시의 명계 발전을 이끄는 최신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중요한 엔진인 3사자, 동맹의 세 연방주는 각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주와 바덴푸덤부르크주는 다수의 업계 선도 기업이 집적되어 있고, 고밀도 공업 클러스터와 수준 높은 과학연구 체계가 상호 보완을 이루어 지역 생산 총액과 1인당 소득이 오랫동안 독일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헤센주의 최대 도시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중앙은행, 독일 연방은행,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등 100여 개 금융기관 본부 소재지로서 금융과 물류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주는 주의회 연석회의 체제를 구축하고 독일 연방상원에서 하나의 단일체로서 의견을 표명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주 소델 주장은 그간 세 주가 발전 협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시 용량이 작아 발전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전통적인 농업 지역입니다. 두 지역 간의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측은 독립적인 행정권을 가진 공동지역 계획 부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간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지역 건설 프로젝트를 조정하여 법률, 보험, 의료 체계 등 면에서 점진적으로 일체화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두 지역은 통일된 재정 지원과 기술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적으로 통일된 시장 위치의 이미지를 채택하며 통일된 취업 시장을 조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문 내에서는 동반자 원칙을 실행하여 책임자와 직원이 모두 두주 출신으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 완충 장치 조정 기재를 마련하여 계획과 결정이 양측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 30년간의 실천은 대부분의 주간 계획 문제가 모두 내부에서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몇 년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는 신에너지와 디지털 과학기술, 첨단 제조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유치하여 독일에서 혁신과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 중 하나로 되었습니다. 도시권은 도시화 발전의 고급 공간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방사형 추진력이 강한 대도시를 핵심으로 하고 주변에는 많은 중소도시와 마을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철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연결과 산업분공 협력을 통해 대도시는 도시권 체계를 통해 외부로 산업체인, 기술과 시장 자원을 수송하여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과 공공봉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기능 보완과 협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인구가 대도시로 흘러가는 압력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0: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요즘 금리 안정기를 깨는 조치로 됩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중동전쟁이 통화팽창 압력을 높이고 있다면서 전쟁 발발 후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끊고 그 완화적 정책의 영향이 더해져 유로존의 전년 통화팽창이 8.4%까지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2022년 7월부터 금리를 연속 인상하기 시작하여 2023년 9월에는 예금기재금리가 4%에 도달했습니다. 통화팽창이 둔화되자 유럽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절차에 들어가 2025년 6월 예금기재금리를 2%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는 유럽의 짧은 통화팽창 완화 흐름을 끊어놓았습니다.

0: 전쟁 발발 후 100일 내에 유럽 동맹은 에너지 초과 비용으로 620억 유로를 지출했습니다. 유로존 통화 팽창은 연초 2%의 목표치에 빠르게 상승하여 5월에는 3.2%까지 치솟았고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통화 팽창도 2.5%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번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유럽은 공급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이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유로존 경제 전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로존 경제 발전 상황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전염병 이후 유럽 동맹은 차세대 유럽 동맹 계획을 통해 8천억 유로 채권을 발행하여 회복을 자극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성장세를 억제하여 유로존 국내 생산 총액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2023년 0.4%로 급락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의 완만한 회복을 거친 후 중동전쟁이 다시 유럽으로 하여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당면 유로존 경제는 두 가지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 여력이 축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원국들은 유럽 동맹의 안정성과 성장 공약이 규정한 3%의 적자와 60%의 부채 비율 상한선을 계속해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유로존 부채 비율은 90.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국가의 부채 비율은 100%를 초과하여 재정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둘째는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유럽동맹 집행위원회가 시행한 강력한 재정부양책과 유럽중앙은행의 자산 환매를 통한 금융조작은 회원국들이 공공투자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촉진했으나 경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유럽동맹 회원국들의 단위 노동력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동기 대비 6.9%, 2024년에는 4.9%, 2025년에는 3.1%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과 통화 변동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발전 활력을 더욱 제약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영향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가중시키고 이미 취약한 투자와 소비를 더욱 억누를 것입니다. 외부 환경 측면에서 보면 유로존 경제는 국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대외 무역 규모가 연간 경제 총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유로존의 경제 성장과 수출 수익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우 외환의 상황은 통화 팽창 억제와 성장 유지라는 이중 목표에 직면한 유럽중앙은행의 소폭 금리 인상이 실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과도하게 긴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유럽 경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단기 통화 정책의 조정에 있지 않고 구조 개혁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1: 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식탁입니다. 입맛은 떨어지고 시원한 음식만 찾게 되며 어느새 끼니를 대충 넘기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을 모시고 여름철 우리 몸에 맞는 식재료를 알아보고 무더위를 달래는 요리를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0: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의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유화원 직업기능양성학교 신미가 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찬 음식 위주의 식습관은 네, 속을 차게 하고 소화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여름철에는 비록 시원한 거 원하지만은 시원하지만은 속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3: 예, 여름철 하면은 속까지 따뜻하게 드시는 음식은 우리 비위장을 도와주는 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우리 수험생이거나 노인들하고 경우에는 우리 대추 생강차라든가 닭고기 호박이라든가 잡쌀등 같은 이런 따뜻한 음식으로 드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2: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입맛이 없으니 한 끼 정도는 뭐 대충 먹자라는 그런 습관이 반복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네, 이 영양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3: 수분 섭취가 잘 안 되면은 우리가 더 피곤할 수가 있고 이틀 음식을 드신 것이 몸에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지금 산나물이 나오고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에는 지금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2: 그렇죠.
3: 그래서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오래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가 우리가 뭐 곰취 종류라든가 예 미나리라든가 등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때는 초여름에 입맛 돋군데도 대표적인 산나물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 취나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쌉싸불한 맛이 난다고 좀 거부할 수가 있는데
2: 네.
3: 요즘에는 우리가 날씨도 더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쓴맛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곰취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쌈으로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곰취를 대체 갖고 무슨 말이라든가 그러니까 여러 야채 다양한 야채를 넣어 갖고 뭘 말이야 괜찮고 우리 밥도 괜찮습니다. 우리 찻국밥을 가져 갖고 다양하게 우리가 말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2: 네. 그렇군요. 곰취도 네, 이제 계절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드시는 것이
3: 네,
2: 네, 좋지
3: 맞습니다.
2: 않을까요? 예. 네. 그래요. 이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력과 수분이 쉽게 부족해지는데요. 이런 계절에 특히 도움이 되는 음식 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예, 단순히 우리가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우리 수분 섭취를 수분 섭취해야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우리 오이라든가 뭐 동과라든가 수박, 참외 같은 것들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 네.
3: 우리 갈증 해소라든가 체온 조절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오이와 동과 같은 경우는 갈륨이 풍부하다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2: 네.
3: 예, 우리 땀으로 해서 빠져나가기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에 도움 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취나물 아까 얘기 금방 전 얘기를 했었는데
2: 네.
3: 우리 취나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그냥 우리 쌈으로 드셔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볶아 드셔도 괜찮고 또는 뭐 고기 종류 같은 거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니까 우리
2: 네.
3: 닭고기라든가 뭐 다른 고기들도 괜찮습니다.
2: 네.
3: 그래서 두부도 괜찮고 해서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말아 드시는 것 좋습니다. 여기가 또
2: 네.
3: 우리가 여름철 하면 또 토마토가 또 대표적인 우리가 뭐 채소가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3: 거기는 비타민 C와 라이코펜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피로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2: 네.
3: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여름에는 토마토도 다양하게 드셔도 괜찮고
2: 네.
3: 우리 요즘 또 가지하고 애호박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우리 예, 여름철 대표적 음식이다 보니까.
2: 네.
3: 그래서 우리 보통 가지 하면은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볶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2: 네.
3: 근데 우리가 가지는 살짝 찢어 갖고 무쳐서 드셔도 괜찮고 우리 가지 밥이라든가도 괜찮습니다.
2: 네.
3: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구워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2: 그렇죠.
3: 그리고 또 거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애호박도 수분도 함량도 많겠지만 우리 여름에 대표적인 저 식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애호박도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그래서 우리 애호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비빔밥 한다든가 그냥 볶는 정도만 아니고
2: 네.
3: 우리가 보통 염지를 먼저 합니다.
2: 그래서
3: 소금 살짝만 뿌리셔갖고
2: 네.
3: 어느 정도의 수분을 좀 제거한 다음에
2: 예,
3: 결국 우리가 이제 소금을 뿌리면은 우리가 채소의 비린내를 많이 잡습니다.
2: 네.
3: 그래서 비린내를 잡고 우리가 쓸 때는 네, 깍둑 써도 괜찮고
2: 네.
3: 나박나박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살짝 절인 다음에 우리 김치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0: 예, 수분기 살짝만 빼시고
1: 네.
0: 우리 김치 양념으로 이제 전물전 무치면 괜찮습니다.
1: 네, 그래요. 예. 한번 또 시도해 법한 네,
0: 예, 맞습니다.
1: 또 그런 레시피네요.
0: 예.
1: 네. 그래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오이, 뭐 도마도, 상추처럼 이 남새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0: 네,
1: 로인이나 이 어린이처럼 위장이 약한 경우에도 생으로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0: 예, 우리 여름철 하면은 보통 우리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네.
0: 우리가 뭐 대표적인 차가 지금 생강차가 있습니다. 우리 생강차를 드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1: 네.
0: 예, 우리가 여름철 하면은 실은 우리 내장 쪽에는 속은 더 차갑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삼복철에 찬 걸 드시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라든가 노인들 분들은 속이 차면은 위장에 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여름철에는 웬만하면은 딱 특히 삼복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뜻한 걸 국물이나 찌개 같은 거 드시는 것이 몸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에도 도움되고 우리가 식욕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1: 네.
0: 예, 보통 이제 여름 식탁에는 채소가 익힌 채소가 좀 비용을 잡아줘야 우리 몸에 위장이 아마 좋을 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뭐 추천할 만한 네, 또 생으로 살짝 무치기만 해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0: 예, 맞습니다. 우리 여름철 하면 또 미나리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1: 요즘 제일 예, 맛있는 또
0: 맞습니다.
1: 네, 예, 예. 또 참나물이죠.
0: 예, 그래도 미나리 보면은 우리 제일 처음부터 봄부터 나오는 게 지리 미나리예요.
1: 네.
0: 그리고 또 제일 오래오래 드실 수 있는 것도 우리 미나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미나리 같은 거는 향이 진짜 봄냄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미나리라고 생각하는데
1: 네.
0: 엄청 무치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시계를 하실 때 넣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이제 무침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0: 예, 맞습니다. 우리 보통 미나리 생채 하면은 생으로 드시니까 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을 드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미나리는 계속 한 5, 6cm 정도로 자르셔갖고
1: 네.
0: 깨끗이 씻어서 자르셔갖고 거기에 저는 참기름을 살짝 뿌리셔갖고 코팅을 하는 겁니다.
1: 참기름을요?
0: 예, 네. 수분기가 빠지지 말라고.
1: 네.
0: 예, 그래서 참기름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레몬이 들어갑니다.
1: 레몬, 네.
0: 예, 왜냐면 미나리 향이 지나다 보니까
1: 네.
0: 너무 친구들이 보통 좀 거부할 수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드실 수 있는 방법이 거기다가 우리 레몬즙을 쫙 짜셔갖고
1: 네.
0: 그래서 레몬즙을 짠 또 이유가 하나는 또 향도 있겠지만은
1: 네.
0: 거기서 우리 염분을 적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신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1: 네.
0: 우리가 소금 간이라든가 간장 간을 살짝만 하시면 돼요.
1: 네.
0: 예, 그래서 거기는 생으로 드시다 보니까 저는 미나리에는 참기름하고 참깨하고 간장 좀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소금 조금만 넣으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는 레몬으로 마무리하시면은 아마 엄청 산뜻하고 깨끗한 네, 미나리 무침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듣기만 해도 네, 군침이 도는 네. 미나리 무침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지치다 보니 직접 요리하기보다 외식하거나 이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요. 여름철 쉽고 또
0: 제철로 김치라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철 음식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시원한 맛과 적절한 그 감칠맛이 제철 음식이다 보니까 가나다 보니까 우리가 막 조물조물 무치면 안 돼요.
1: 네.
0: 그냥 살살 아기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지.
1: 네.
0: 그래서 초절이가 끝나면 한 두세 번 정도 또 물에 헹구셔갖고
1: 네.
0: 우리 헹구실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조물조물 무치시면 안 돼요. 살살 다뤄야지.
1: 흐르는 물에 그냥.
0: 맞습니다. 네. 예, 살살 다뤄갖고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아마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소쿠리에 물기를 잘 빼셔갖고
1: 네.
0: 그래서 양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념 하다 보면 또 봄철에는 우리가 시원하고 좀 개운한 맛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아귀바추 우리 그점에가 그 다대기 할 때 거기다 우리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근데 그 대신에 아귀배추기 때문에 마늘이가 보통 우리 풋배추, 쿠통배추보다는 마늘 좀 적게 들어가요.
1: 마늘 적게.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또 풍내가 나다 보니까 여긴 또 우리가 액젓도 넣으셔야 돼요.
1: 액젓도.
0: 네, 액젓도 넣고
1: 네.
0: 예, 결국 또 우리가 그 빨간 고추 있지 않습니까? 신선한
1: 네.
0: 고추.
1: 네.
0: 예, 그 고추를 좀 가셔갖고 웬만하면은 고춧가루는 좀 적게 자는 게 좋아요. 그래야 산뜻하고 좀 시원하고 좀 칼칼한 맛, 개운한 맛
1: 네.
0: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 때 보통 아마 김치에다가 참깨 넣는다면 아주 생소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우리 말 그대로 이렇게 겉돌이다 보니까 저는 참깨도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다 마무리하실 때 거기다 이제 참깨를 이렇게 뿌리시면은
1: 네.
0: 아마 맛도 훨씬 좋을 겁니다.
1: 그러면 이제 바로 또 드실 수도
0: 네,
1: 있고
0: 이거는 바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근데 네.
1: 따로 숙성을 안 하셔도 된다는 네, 거죠.
0: 숙성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우리 바로 숙성해 드실 수 있는 배추가 이제 보통 우리 겉돌이에요. 그래서 두셔도 괜찮습니다.

0: 찾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발효 과정을 통해서 입맛 좀 달라지는데 점점 깊고 깊은 맛이 날 수가 있어요.
1: 네, 그렇군요. 이 로인들이 여름철 쉽게 기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네, 그리고 또 여름철 로인들의 건강식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네,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우리를 추위를 견디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엄청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년 4개월 동안에 우리가 겨울에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양이 제일 많다고 저는 봅니다.
1: 네.
0: 그래서 특히 거기서 우리 홍색 단백질, 소고기라든가 이런 단백질을 흡수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독소가 좀 어느 다른 계절보다도 좀 더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 봄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까지 우리가 몸에 독소 배출을 잘 하셔야 좀 우리 여름 잘 날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단백질 보충도 첫째, 그러니까 단백질 배독도 해야 되겠지만
1: 네.
0: 여름철에는 기운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단백질 보충도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죠. 예,
0: 단백질 보충하고 싶은데 이제 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화기능도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인들한테는 단백질 보충을 그냥 고기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죽라든가 찌개라든가 국종류로 해서 드시는 것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대표적인가가 노인들한테는 우리 어죽이라든가 육죽이
1: 네.
0: 고기죽이라든가 그런 죽 그런 아니면 찜 종류가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어죽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고기를
0: 네.
1: 어떤 생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네, 저는 보통 바닷물 생선을 저는 좋아합니다.
1: 네.
0: 근데 여기 우리가 바닷가가 멀다 보니까
1: 네.
0: 우리는 여기서는 보통 붕 같은 거, 잉어 같은 거, 네, 그런 고기 있으니까
1: 네.
0: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생선 같은 것도 괜찮고 저는 항상 매번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1: 네.
0: 그게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생선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우리 북어입니다.
1: 네, 명태.
0: 예, 맞습니다.
1: 거죠.
0: 예,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동태도 괜찮고
1: 네.
0: 북어도 괜찮습니다.
1: 그
0: 어떤 분들은 또 선생님 짝태도 괜찮습니까? 하는데 저는 짝태는 구경으로도 좋다
1: 네.
0: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 동태 아니면 우리 북어입니다.
1: 동태 아니면
0: 예,
1: 북어로.
0: 그리고 예, 단백질도 하얀 단백질이다 보니까 또 소화에도 좋고 노인이나 아이들한테 좋은 단백질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어떤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0: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어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 네.
0: 또 이제 우리가 육죽이라고도 우리 고기 종류 같은 건데
1: 네.
0: 우리 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또 육죽하면은 우리가 또 대표적인 게 진 닭고기예요.
1: 아, 닭고기.
0: 예, 예.
1: 네.
0: 소고기도 있지만은 닭고기 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닭죽을.
1: 네.
0: 그래서 닭죽도 괜찮고 소고기도 괜찮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름철 더위를 이겨내려면은 충분한 단백질 보충이 좀에 필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거는 닭죽도 중요하겠지만은 소고기죽. 소고기죽 우리가 보통 소고기죽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조직이 좀 단단하다고 좀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1: 네.
0: 예, 우리가 죽이다 보니까 우리가 닭고기를 다져서 하면은 괜찮습니다.
1: 아, 다져서.
0: 예,
1: 네.
0: 다져서 하면은 우리 영양 흡수도 잘 될 수 있고
1: 네.
0: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아마
1: 네.
0: 근데 몸에 별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은 저는 국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1: 네.
0: 수분 섭취를 위해서
1: 네.
0: 충분한 수분 섭취해야 되니까.
1: 네. 그래요. 이외에도 뭐 여름철이면 이 과일이나 야채 등으로 수분을 섭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젊은 친구들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야채라든가 우리 과일 같은 거는 그냥 드셔도 괜찮고 우리 또 이제 갈아서 즙을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1: 아, 네.
0: 근데 저는 몸이 좀 차갑고 위가 좀 약한 분들은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저는 주스 같은 걸 잘 추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국이라든가
1: 네.
0: 찌개라든가를 통해서 우리 수분 섭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여름철 추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또 추천할 만한 음식으로 소고기 죽, 그리고
0: 예,
1: 닭고기
0: 맞습니다.
1: 죽을
0: 예,
1: 추천해 주셨군요. 그러면 이, 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따로 있습니까?
0: 예,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닭고기 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닭을 그냥 통으로 삶으셔갖고 백숙 정도로 하시면 돼요.
1: 아, 푹 삶아서?
0: 예, 푹 삶으셔갖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닭 육수 갖고
1: 우리가 육수로?
0: 예, 죽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취향에 따라서 우리 입쌀죽 하신다든가
1: 네.
0: 뭐 다른 현미죽이라든가 다 괜찮습니다. 넣어도 괜찮고
1: 네.
0: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닭고기는 다 삶다 보니까 그냥 찢어서 죽 위에 얹어 드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닭죽은 닭 육수를 했기 때문에 그 향이 충분합니다. 근데 이 정도 내가 소화하기 힘들다. 그 정도 되면은 우리 닭고기도 우리 다지시면 돼요.
1: 닭고기도 다져서
0: 다져서 우리 넣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0: 여기서도 우리 소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1: 네.
0: 소고기도 우리가 그냥 물에 삶아채 갖고 소고기 육수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1: 네.
0: 그 육수 갖고 우리 닭 죽을 소고기 죽을 하면은 아마 향이 엄청 좋을 거예요. 그래서
1: 네.
0: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고기를 찍든가 썰는 거 다시 부담스럽다면은 그것도 다지시면 돼요.
1: 네.
0: 그리고 여기 또 제가 또 저처럼 고기를 안 좋아하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그 이런 분들은 굳이 내가 무슨 뭐 닭죽이 아니어도 실은 우리가 버섯 쪽도 괜찮습니다.
1: 버섯죽.
0: 예,
1: 네.
0: 여기서 대표적인 게 우리 표고버섯이나 하면은 다시 좀 띄운다는 거 하면은
1: 네.
0: 아마도 맛있는 죽이 될 겁니다.
1: 네. 그래요. 표고버섯으로 죽을 또 만들어도 네, 또 아주
0: 예,
1: 맛있는 풍미를 네, 또낼 수가 있군요.
0: 맞습니다.
1: 그래요. 한여름에도 이 뜨끈한 국한 그릇이 있어야 비로소 한 끼를 먹은 것 같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이제 우리 민족의 특성상 그래도 국이 있어야 한다라는 네,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0: 예.
1: 여름철에는 어떤 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여름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표적인 게 북어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 네.
0: 그렇다 해서 뭐 모든 분들 다 북어국 좋아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 이럴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닭가슴살을 삶은 닭가슴살을 우리 찢으셔 갖고
1: 네.
0: 이거 국물 하셔 갖고 위에다 달걀을 얹는다든가 나물이나 좀 채소 같은 거 곁들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실 수 있는 거. 근데 여름철에는 우리가 국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말한 것처럼 닭가슴살 국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계란국이라든가
1: 네.
0: 미역국이라든가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여름철에
1: 네.
0: 드실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위장이 괜찮으시면은 저는 시원한 냉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 냉국 좋죠.
0: 예,
1: 네.
0: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위장이 든든하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예, 맞습니다.
1: 네.
0: 어른들하고 아이들은 좀 소금이 좀찰 수가 있으니까
1: 네.
0: 예, 냉국은 제가 보통 웬만하면은 젊은 친구들한테 냉국을 추천을 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여름철에는 네,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또 의존하는 가정이 많아지는데 건강을 챙기면서도 간편하게 식사를 준비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0: 맞습니다. 요즘에는 모두 바쁘시다 보니까
1: 네.
0: 외식 문화가 발달해서 요즘은 진짜 젊은 친구들은 정말 제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1: 그렇죠.
0: 밖에 음식을 너무너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가끔씩 괜찮지만은 그래서 저는 실은 집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보통 우리 밥하면은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몸무게 올라간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1: 네.
0: 예,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예. 직업 때문에. 그래서
1: 네.
0: 저는 이런 친구들은 백미보다는 저는 잡곡밥 추천을 합니다.
1: 잡곡밥.
0: 예,
1: 네.
0: 잡곡이라든가 현미정도, 그리고
1: 네.
0: 흑미 같은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밥은 잡곡밥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또 어떤 분도 그러시더라고. 아, 선생님, 나는 먹고 싶은데 잡곡이 크기가 다 다르고, 예, 익는 시간 다르다 보니까 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근데 이것도 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가 잡곡, 단단한 잡곡 같은 거는, 콩종류 같은 거는 우리가 미리미리 불리셔갖고 냉동실에 한 번에 드실 만큼 얼리시면 괜찮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밥을 하실 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그 잡곡을 고르셔갖고 제가 다양하게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제가 불려갖고 냉동을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0: 예, 그래서 거기서 매번에 드실 때마다 똑같은 거 드시지 말고
1: 네.
0: 좀, 실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잡곡을 제가 골라서 그냥 입살에다 그냥 섞어서 그냥 취사 눌러 하시면 돼요.
1: 네.
0: 밥은 이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가 단백질 보충은 보통 육류가 많이 드시면 또 그러니까
1: 네.
0: 우리가 달걀이가 우리가 거의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달걀 후라이라든가 달걀 말이라든가
1: 네.
0: 그리고 또 단백질은 또 계란뿐만 아닌 우리 두부도 단백질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몸에 부담도 좀 적고,
1: 네.
0: 그래서 두부도 우리가 뭐 부채 드신다든가, 그냥 모두부터 드셔도 괜찮고, 뭐
1: 네.
0: 찌개도 괜찮고,
1: 네.
0: 볶아서 드시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좀 내가 단백질 보충을 이렇게 하시면 괜찮고, 그리고 또 우리가 단백질 섭취만 하면 안 되니까, 또
1: 네.
0: 거기서 또 비타민이 흡수가 필요하니까, 우리 채소 무침 한두 가지만 곁들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 우리가 또 조선민족 전통 보면은 식사할 때 김치가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애기배추 김치도 하셔갖고, 뭐,
1: 네.
0: 일주일 여러 정도 놓고 드셔도 충분한데 괜찮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평일날에는 바쁠 때는 이 정도로 드시면 괜찮고, 또 우리가 주말엔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한 번쯤은 나한테 내 몸에 좀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다양하게

0: 예, 드실 수 있는 방법으로 뭐 닭가슴살도 그냥 드셨다면은 이번엔 찢어서 뭐 샐러드를 하신다든가, 예, 계란도 그냥 내가 후라이해 드셨다면은 한 번쯤은 계란말이 도전하실 수도 있고
1: 네.
0: 다른 나물들도 안 드신 나물도 한 번씩 도전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렇죠. 대학 입시의 열기가 가시기도 전에 고중 입시가 또 성큼 다가왔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 더위까지 시작되면서 아침부터 밥맛을 잃어가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맞습니다. 대학생들은 압력이 크다 보니까 진짜 비위장이 좋은 아이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예,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제일 걱정할 것이 아이들 건강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럴 때에는 아이들한테 너무 지나친 육류보다는 왜냐면 그동안에 이 육류 같은 걸 많이 드셨기 때문에
1: 네.
0: 예, 이런 시험 기간 동안만은 아이들이 위장이 부담 가지 않는 우리가 말하면 죽이라든가 스프라든가
1: 네.
0: 계란찜 같은 거 이런 거 요구르트 뭐 바나나 과일 같은 거 우유 등 이런 걸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쪽으로 음식을 추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0: 특히 우리 아침 같은 경우는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을 아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편안하게 저는 죽이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 네.
0: 또 많은 분들,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선생님, 아이들 힘든데, 그냥 죽 갖고,
1: 그렇죠.
0: 걔네들이 아침 식사, 아침 죽을 해갖고, 점심까지 걔네들 버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1: 네.
0: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 왜냐면은, 우리가 죽도 어떤 죽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이가 정말 배고픔 더 느낄 수 있는 죽도 있거든요. 그래,
1: 네.
0: 거기서 피가 아이다 보니까, 애들은 대사가 좋아갖고, 실은 소화기 문제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저녁 식사 시간이 잘 맞지 않아갖고 이런 경우가
1: 그렇죠.
0: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한 6시 정도면은 저녁 식사가 끝나야 하는데
1: 네.
0: 아이들이 그때부터 공부가 본격적인 작습이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1: 네.
0: 소모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보통 10시 정도, 11시 정도 되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거의 다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진짜. 예. 그래서
1: 네.
0: 이럴 때 아이들한테 정말 소화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름기도 좀 좋고,
1: 네.
0: 이런 음식을 전 대상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안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1: 그렇죠.
0: 배고프니까 아이들 잠이 안 오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 북어를 추천합니다. 지금 북어가 단백질 보충에 좋겠지만은
1: 네.
0: 소화에 좋아요. 엄청 좋아요. 예.
1: 네.
0: 그래서, 북어국에다가 간단한 무슨 뭐, 우리가 무슨 몸일 정도 되는 빵 있지 않습니까? 그거
1: 네.
0: 간단하게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리고 야채 같은 거 드시면 좋고, 과일 같은 거는 드시면은 요즘 당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아이들도 당이 높은 아이들이 적게 되더라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늦은 시간에 아이한테 과일 섭취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 같고, 정말 굳이 과일 먹고 싶다면은 저는 도마도 정도, 그리고 오이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그 정도로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요. 점심 식사 후이 졸음이나 무기력함을 줄이기 위해 음식 선택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점심을 너무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오고 너무 적게 먹으면 쉽게 배고파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수험생 점심 식사는 어떤 균형이 중요합니까?
0: 맞습니다. 실은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실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침에는 보통 힘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식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아침에 제가 지금 죽종류 선택을 하는데 보통 저녁에도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1: 네.
0: 우리가 하루에서 제일 음식 섭취를 포만하게 좀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점심 한 끼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점심 한 끼인데 그렇다고 해서 점심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통 너무 과분하지 않게 적절한 탄수화물, 적절한 단백질, 적절한 비타민,
1: 네.
0: 적절한 무기질 같은 정도로 이거 드시는 것이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과도한 탄수화물 드시고 당도 탄수화물, 탄산 음료 같은 거 저는
1: 네.
0: 절대적인 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1: 네.
0: 그래서 그런 걸좀 줄이면 좋겠고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라든가
1: 네.
0: 예, 주스 같은 걸 드셔도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점심에는 적당한, 네, 또 영양 섭취를 고려하면서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0: 맞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아까 야식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녁 식사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0: 저녁식사 더 중요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배고프다 보니까.
1: 그렇죠. 예.
0: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그냥 좋은 걸로 드시고 진짜 저녁에

0: 양을 좀 줄이되 그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
0: 저녁에는 탄수화물도 많지 않고 예, 당도 안 올라가는 이런 네. 거 우리 음식을 섭취를 좀 선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1: 아, 그렇죠.
0: 그래서 특히 보통 낮에하고 저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진짜 창과가 끝났으니까 마음 놓고 튀김 종류 찾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튀김 종류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저는 튀김을 드시고 싶으면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좀 낮에 조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아, 네.
0: 그래서 튀김 종류는 저녁에는 웬만해서는 금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저녁에 드시고 싶은 거 양을 좀 줄이고 좀 질이 높은 음식을 드시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혹시 완자 종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0: 뭐 닭고기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라 등등 만들 수 있는 우리 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0: 도 가벼운 단백질, 내가 쉽게 쉽게 분해할 수 있는 단백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름진 거는 이것도 저는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무슨 어떤 분들은 뭐 치킨이라든가 햄버거 같은 경우들도 드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가볍게 집에서 부드럽게 뭐 죽이라든가 우리 밥한 끼라도 한 그릇이라도 우리가 부담 가질 수 없는, 예,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섭취할 수 있는 이런 가벼운 음식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무더위를 이겨내는 건강한 한끼 이야기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식습관들이 여러분 가정에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모,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중외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습근평이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신시대의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자. 2017년 10월 25일. 방금 소집된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기구를 선출했습니다.

것이라고 나를 선고해 계속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맡도록 했습니다. 이는 나에 대한 긍정이고 더욱이는 편달이며 격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이번에 당선된 기타 6명의 상무위원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리그강 동지, 류전서 동지, 왕양 동지, 왕혼영 동지, 조락재 동지, 한정입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또 새로운 목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잘 실행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노력을 거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신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신시대에는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성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19차 당대회에서 20차 당대회에 이르는 이 5년은 두 개 100년의 분토 목표를 실현하는 역사적 교차점에 놓여있는 바, 첫 번째 100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두 번째 100년의 분토 목표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다음 몇몇 중요한 시점은 우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좌표가 됩니다. 2018년 우리는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개혁개방은 현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속진하고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기필코 개혁개방을 진행하는 과정에 실현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2019년 우리는 중화민공화국 창건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해 중국 인민과 세계 각국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3호 규획에서 확정한 재반 임무를 계속 잘 실행하는 동시에 향후 발전에 대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재반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우리 인민공화국을 더욱 번영 부강하게 건설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는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서 그 누구도 빠뜨려서는 안 되며,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길에서 그 누구도 뒤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당과 전국의 모든 힘을 동원해 빈곤 퇴치 난관 돌파 임무를 결연히 완수함으로써 우리가 한 약속을 확실히 지킬 것입니다. 이상 오늘 부루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금춘 작사 최동혁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가를 마칩니다.
1: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유록입니다. 네, 어렸을 때는 밤을 싫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지 못하는 것도, 또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어둠에 쌓여서 사라지는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차츰 낮과 밤의 경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밤은 그저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과 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발전하면서 누구에게든 연락하기 쉬워졌고, 네, 그래서인지 낮에는 나만의 시간을 온전히 쓸수 없습니다. 쉴틈 없이 해야 할 일을 처리하면서 바쁘게만 움직일 따름이죠. 네, 많은 경험들이 쌓여가고 상처들도 많아질 때쯤 조용하고 적막한 밤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깊은 밤이 오기만을 오히려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깊은 밤을 즐기는 사람이 있고요. 네, 치열한 현실의 피난처인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매일 주어지는 밤을 소중히 대한다면, 네, 그 깜깜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인사를 건넬 것입니다. 네, 들으실 첫 곡입니다. 리상길 가수의 고백.

살다 보면 울고 싶은 날이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내가 가진 듯이 그렇게 울고 싶은 날. 오랫동안 녹지 않는 만년설처럼 나의 아픔이 녹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네, 어디에도 마음 놓고 울 곳이 없고 어디에도 깊은 말을 토해낼 사람이 없더라도 그렇게 울고 나면 괜찮을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따뜻하게 바라봐줄 누군가가, 나의 아픔을 너그럽게 위로해줄 누군가가 그렇게 울고 나면 나란히 옆에 있어줄 것입니다. 네, 나의 아픔이 눈물로 전부 녹아내리지는 않겠지만요. 네, 분명 누군가는 나를 위로해줄 거라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 믿음이 또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테니까요. 네, 그렇게 울고 싶을 때에는 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쿠르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약속.

네, 그렇죠. 방송과 함께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울고 싶은 날이 있죠. 네, 그래요. 우리는 참 많은 일들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부터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까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위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며 살아오는 거죠. 네, 혼자 울고 싶었지만 울 수 없었던 많은 날들, 네, 마음이 아프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날들, 위로가 필요하지만 어떤 위로도 나를 토닥여줄 수 없었던 날들, 그런 날들을 버텨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혹시 아파하고 있지는 않나요? 네, 그렇게 울어버리기에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졌나요? 다친 마음을 드러내기에 두려웠나요? 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해보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슬퍼서 눈물이 날 때는 주르륵 눈물을 흘려도 괜찮습니다. 몇 번이

네, 여러분 날씨의 색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구름이 자욱히 깔린 어느 날처럼 내 마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마음속 설렘은 사라지고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그런 날. 햇살이 따사로운 날보다 흐린 날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내 스스로의 감정선을 풀어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흐리고 수산한 날에 마음이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날에 겪었을 크고 작은 기억들이 누구에게나 하나쯤은 있을 테니까요. 내 흐린 날에는 그다지 좋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외로웠던 기억, 뭐 이별을 했던 기억, 내 고독의 잔상들이 내 우리 머릿속을 부유합니다. 그렇게 날씨의 색에 내 모든 신경이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네, 분명 먹구름을 파헤쳐 보면 맑고 파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요. 네, 어떤 날은 회색빛이 난무하는 흐린 날이 내 마음속에 더 깊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날씨의 색깔을 띱니다. 늘 화창한 색을 띤 사람을 만나면 유쾌하고 행복하지만요. 네, 흐린 날의 색을 띤 사람을 만날 때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동질감이 있습니다. 네, 술잔을 함께 기울이기도 하고 네, 묵묵히 각자의 생각에 빠져서 하염없이 침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거죠. 네, 참 공공버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표정에는 다양한 날씨의 색깔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먹구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표정도 있을 거고요. 네, 무언가 단단히 기분이 나빠진 모양이죠. 네, 그래도 엄마 옆에서 울기보다 저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아이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렇게 몇 정거장 지나도록 그 아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이는 엄마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난 지금 무척 마음이 아파요. 응? 그 장난감을 안 사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아니요. 장난감은 못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줬으면 했어요. 어떤 기분인데?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요. 아이의 엄마는 피식 웃으며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네, 오늘 날씨 같은 기분이라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도 흐린 날이기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변강 가수의 인생 직진입니다.

네, 가끔 저도 장마철처럼 우울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화창한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요. 그때의 상황과 기분, 장소에 따라서 수천 가지 색깔을 띠기도 합니다.

늘 좋았던 날보다 흐린 날에 마음이 가는 이유는요, 외로움을 참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감정을 조금은 즐길 수 있는 나이여서일지도 모르죠. 네, 물론 매일같이 흐린 날이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한 날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의 천국.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纵横海 FM 91.4延吉综合广播。
1: 如果有时间，你会来看一看我吧，看大雪如何衰老的。

0: 十一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在已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在瑞士举行的医美技术层面谈判。
1: 中国之声新闻纵横。中央人民广播电台中国之声